0: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
1: Continu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5 24 hours a day at hoperadio.net. This is T8WH Palau.

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.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소록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.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